0: 그리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.
1: 当天，韩国三星电子 SK 集团在会议上公布了规模总计